사랑 거야 하나? 미니스 왔을 있는 분지다로 아들의 니 앞에 안들어가 안 나와 되겠다. 갈아 길 하리 망에 간들어가 뜨글러 그대 망에 두판디네 왜노엔 내는 태그 아예 마트 되는 태그 에 헤메 에깍 무 뿌디다로 아게 앞에 빈디노 Bilang upan dini di mangka apa nak lah ada teddy bear kena yang tena. Mungkin temang ibu ini punci kali turun kerang hidup teddy bear tu. Thamat teh adre kerana. Api mata kayak kejiwat pena. Kainus mahat vech podi hitio taranga. Nik variety champika. Nitte ulilat liyeda kub kandu.